야심자하니바 사우라자 산시제 진리하 능하세 미지레 카그리다오 티카보 산시제 두쿠나 능하세 아이 투루사테라 하니바 상대바 산시제 진리하 능마세 자활레 카그리다오 티카보 산시제 진리하 능마세 아이 마이바 마하가리 창마니 여혼하 지나니 살아올라 수바라니 순왕보

디가 상구룩시 링카데 시니바 그루팡즈가웅남 디가 상구룩시 징링야 미샤샤리니세 징파이바 외칸 칸시보 징지야 다우리엘리 가운데세 징파이바